0: 누구라니까?
1: 아줌마씨! 아줌마 계시니까?
0: 아? 숨풀은 왜? 러시아? 공사무라
1: 송공호? 송공호 브라이언
0: 송그레
1: 뭐라 그럴까?
0: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
1: 캔버!
0: 팩!